0: Thank you, Jesus.
1: 메시아여 진자제 오늘의
0: 힘을 아라도니아 부아
1: 진자제
0: 오 Jesus
1: 我也该死啊！我死，也只没你我能，我不要死你难过。来来来，来来来，没人比你更辛苦。谢谢。来来来，没人比你更辛苦。阿爸是没你我能，我不要死难过。

자원자님, 자원자님, 자원자님이야. 사랑 우사시야. 우파워디야노. 아워 예수 원자님. 우파워디야노. 에미오 잔점. 우파워디야노. 에니와 모슴호. 내 몸 야수와. 워만이 지에 부르투비야. 맨코 오다다. 맨코 오다다. 브라 예수 오베트오. 오베트오. 这位经理要是这样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才能我